0: 양진 되죠?
1: 렌즈.
0: 그래서 이제 드리겠습니다. 아무리 보면 아마 대중들도 하시는 건지 대중만 더 이상 것은 나 이제 볼. 네, 나 이상인 게 되고.
1: Accident for Jeep and Pesker. And, Highway Freight 1228 South Bongo.
0: What exactly happened?
1: Intersection 15th and Pesker.
0: 15th and Pesker?
1: Yes, 15.